0: SBS, a world of difference. You're with SBS Korean on mobile, online, and on radio.
1: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, 온라인,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
2: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.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.
3: SBS Music.
0: Music.
3: Music. 한 시간 동안 이어지는 K-POP 베스트 히트 트랙.

0: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정확한 뉴스, 꼭 필요한 정보, 그리고 호주 한인사회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.
1: Want instant MVP status? Join the new Dick Scorecard Plus program. For $99,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, like $80 in annual bonus rewards,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, triple points on 2 purchases, and more. That's over $160 in benefits. Join Dick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. Tap the banner to learn more. Exclusions and terms apply. Visit dicks.com/scorecardplus for details.
0: SBS Audio.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.
2: 여기야, 준비好了吗?
3: SBS Chill.
4: SBS Pop Asia. Non-stop Asian pop.
5: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't experienced it?
6: SBS Hindi uplabdh karwata hai.
7: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.
0: 익숙해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,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,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.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
8: sbs.com.au/audio.
9: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K-Wave Sunday 최고의 히트곡만 모았습니다.

KBS 오디오 앱,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